0: 근데 루스비는 이런 걸볼때 뭐야 남미를 기타 돌아잖아 그런 언니들 앞에 아무 매기 때도 매기 때 가야니 그러네 차야 프라바스리 매아 랑카빈네 캐네들
1: 야 오스트레일리아네.
0: 아, 야, 이 기대 가야나 그러노, 호가, 한다나, 길, 매 기대 와야다, 뭐, 라타나, 그러네, 상기대.
1: 에게리 왜 리타 리타였으냐? 내가 막히기 때문에 가빈을 발라봐요.
0: 오.
1: 이거는 만신도 내가 막아라. 이거는 이 외라벳 미니스 앞이 모두 모두 그러다 보기엔 앞에서는 기분이 불러온 게 아니거든.
0: 매 기대 상기대 사편에 아직 프레임라 앞에서 온다, 뭐, 애 기대 때든, 매 차야, 프레바스어리.